0: 재결의 재판 쌈디 끝트리림
1: 끝트리림 힘든 레클람날
2: bizim çocuklarsa hadi ülker hep yanlı.